예, 한단아. 그리 울지 말고 나 시다그니 밥 있으면 밥 좀 해주라. 춘향모 개뜻했다. 아이고 이 향단아, 내 정신머리 좀 봐라. 누구 전에 도련님 보면 팥밥 되게 좋아하시라. 얼른 들어가서 팥밥 짓고 찬수 걸게 장만해서 수위 오르도록 해라. 오, 참 그 촛불이 급하구나. 의사 또 개뜻했다 이 말 듣고. 장모, 그 밥을 내란 소리는 춘삼을 꽃 본듯이 반갑네만은 촛불은 또 어디다 들란가?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를 소전 그리워했더니 자네 그 찰난 얼굴 좀 뜯어봐야겠네. 아 이 사람아, 내 복은 날 보소. 그 얼굴이 그것지 뭐 지가 뜯어먹겠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네는 대장부라 속이는 너구용으로지만은 나는 밤낮 주야로 기다리고 말했을게. 차례 얼굴도 꼭 봐야 쓰겠네. 아, 이 사람이 내일 붉은 날 바람께 그랬었네. 향당이 촛불을 내려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사이 얼굴을 불구로 바라보더니

빛을 잃고 준주네 안슬피 울어 백반 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규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 니 안부리 부려이기라

허니 배인마이다 주파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수군다 밭 감고 돗다로 그걸 두둥 울리며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떠나가는디.